0: Horkoy, Horkoy, Horkoy. Both by this Kim's boy. Crash. One of that boy jet came. Yeager, name this weird blood. Hey, good. Oh.잘해, 오이, 잘해, 다시. 오. 요대 작사 다시.
1: 好起来了。
2: 你好厉害，你刚才跟他说了什么他就听话了。
0: 秘密